0: 하는 말이에요. 전화하던 선생님의 精彩의 난방 학가상 거. 자라니 기술하의 라고 리청의 반지. 라오 다는 말이에요. 라시의 분형 가형의 거. 묵하게 시. 자라 아단 통하의 선생님 광동 헌차. 광동 헌차. 세몽 바의 스해와 언덕 의 공시. 허의 진草 탄룡 양간의 스해오 진입다웨 광동의 동포. 以潮州为中心，向邻村的天气去传播，在广东三大客中，粤客、潮客、汉客的当中的其中一种。曾经本族人来种地，称为系南国苗丹。
1: 广东汉客同湖北汉客可以讲是同种唔同料，两只同样以面貌相似的湖北皮黄腔，或者讲是汉腔。不过，在粤东客家天气同湖北本土发展出来截然不同样的艺术风格。
0: 湖北汉腔是南投腔中，是闽北称楚腔、汉腔，在明末清初的时候形成于湖北。1912年提名汉腔，是皮黄合流的苏长泽，直接影响了京腔的诞生。而广东汉腔呢，可以讲是主流的演变。前台谈论人间由湖北传入粤东客家地区。先往白城外讲戏。1956年，为了区别于湖北汉腔，正式提名为广东汉腔。1959年，广东汉腔人成立，因此就设立在广东省梅州市。一讲到唱腔，其实广东汉腔的唱腔音乐相当丰富，除了黑什么泥王、西皮，还有台版、昆曲、民间小调同少量的邦艺曲调，而其中呢，西皮是明快激昂，泥王深沉万。